0: 哎呦，不行了，慢点，不行了，哎呦，不行了，哎，大哥，你慢点，慢点，哎呦，不行了，哎，薛平贵，你好大的胆子，天黑了你才回来，
1: 副将，在我骑马的途中，有人暗算我，宝马受伤了，
0: 我不想让他增加负担，所以我就把他牵回来了，
1: 牵着回来，那就是你的不对。
0: 给我拿下！
2: 是，
1: 喂，喂，喂，喂，喂，喂，喂，喂，喂，喂，喂，喂，喂，喂，喂，喂，喂，喂，喂，喂，喂，喂，喂，喂，喂，喂，喂，喂，喂，喂，喂，喂，喂，喂，喂，喂，喂，喂，喂，喂，喂，喂，喂，喂，喂，喂，喂，喂，喂，喂，喂，喂，喂，喂，喂，喂，喂，喂，喂，喂，喂，喂，喂，喂，喂，喂，喂，喂，喂，喂，喂，喂，喂，喂，喂，喂，喂，喂，喂，喂，喂，喂，喂，喂，喂，喂，喂，喂，喂，喂，喂，喂，喂，喂，喂，喂，喂，喂，喂，喂，喂，喂，喂，喂，喂，喂，喂，喂，喂，喂，喂，喂，喂，喂，喂，喂，喂，喂，喂，喂，
0: 我已经驯服了红鬃烈马，可是你们没有按照皇榜来赏赐，反而故意栽赃。我不服！
1: 我不管你服不服。